맨델스존이 20대 중후반이던 1834년부터 1837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이 있습니다.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노래 작품번호 34인데요. 첫 곡 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봄의 노래, 술라이카, 일요일의 노래, 여행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곡이 빠졌죠. 그 노래는 다름 아닌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입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는 독일 낭만주의 신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의 곡을 붙인 가곡이죠.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에 수록된 동명의 시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고 전 세계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불리고 있죠. 하이네의 시가 그려낸 환상적인 풍경 위로 맨델손 더없이 우아하고 유려한 선율을 얹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낭만주의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오늘은 이 아름다운 노래로 열어보겠습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루겔 데스 게상에스 메조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이네이시의 멘델손의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낭만주의 예술 가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죠. 슈베르트나 슈만의 가곡이 때때로 어둡고 격정적인 감정을 그려낸다면 멘델손의 이 곡은 시종일관 우아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죠. 상상 속 낙원으로 향하는 꿈결 같은 그런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카티프로 시

멘델슨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오프스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란퀼로 모차르트 트리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로베트 슈만이 이 시대의 베토벤 트리오라고 극찬했던 작품입니다. 1악장은 또 격정적인 그런 무드인데요.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란퀼로는 마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한 편처럼 조용히 흘러가죠. 피아노가 먼저 노래하듯이 주제를 제시하면 바이올린과 첼로가 그 위에 다정하게 화답합니다. 멘델슨 특유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악장입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 역시 우리 야당님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곡이에요.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문호 64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토 준비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서주 없이 곧바로 바이올린 독주가 애절한 주제를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구성의 협주곡이었습니다. 멘델슨은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절친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트와 끊임없이 상의를 했죠. 그 결과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전형이 된 아주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곡을 정경화의 바이올린 그리고 샤를 듀트와 가주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64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슈나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뒤뚜아가 주연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곡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됐고요. 이 극음악 모음곡 중에서도 오늘날 전 세계 결혼식장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곡이 바로 이 행진곡이죠. 트럼펫이 힘차게 알리는 팡파로로 시작해서 축제와도 같은 화려함으로 이어지는 곡인데요. 멘델스존이 지냈던 밝고 건강한 아주 전형적인 이 낭만주의

멘델슨의 결혼 행진곡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혼식 음악으로 꼽히는 곡이 하나 더 있죠.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과 엘사 공주의 혼례를 축하하면서 울려 퍼지는 합창. 아, 소박하고 경건한 선율 속에 신성한 축복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 곡. 그러나 정작 오페라 속에서 이 결혼은 비극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이 또 바그너 특유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데요. 자, 바그너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이 합창,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이 합창,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바그너의 음악 하나 더 들을게요. 바그너의 악극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퀴레 중에서 발퀴레의 기행 준비했는데요. 이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의 산막을 여는 곡이고요. 오딘의 딸들인 여덟 발퀴레들이 하늘을 가르며 전사자들의 영혼을 거두러 오는 장면을 그립니다. 관악기가 내지르는 강렬한 도약 음향과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만들어내는 폭풍 같은 사운드는 바그너 관현악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의 라이트모티브 기법이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자, 이 곡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그너 약극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퀴르 가운데 발퀴르의 기행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0: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자, 오늘 1부 끝곡 역시 바그너의 곡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 서곡 준비했는데요. 이 경건한 순례자들의 합창 선율로 조용히 시작한 이 서곡은 이내 관능적인 비너스베르크의 선율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는 신성한 사랑과 관능적 사랑, 구원과 타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사 타노이저의 내면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이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선율이 마치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장엄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은 바그너 서곡 문학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꼽히죠. 자, 이 곡을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1부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드볼작의 집시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집시의 신 아돌프 헤이즈크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가곡인데요. 드볼작이 남긴 성악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작품이죠. 세월이 흘러 자신도 늙어버린 어머니가 자식에게 옛 노래를 가르쳐주던 시절을 회상하는 애틋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선율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다섯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5: 서울.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 골뱅이,
9: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벌작의 유머레스크 작품번호 101 가운데 7번 보내드렸습니다. 패트릭 칼로의 플루트 그리고 에마뉘엘 크리빈이 지휘하는 남서독일 캄마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이 곡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된 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또 다양한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되어서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죠. 통통 튀는 듯한 리듬의 주제 정말 유머레스크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 사이 잠시 스쳐가는 또 애수어린 중간부의 데뷔 선율도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플루트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역시 드볼작을 대표하는 선율인데요.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인간 왕자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달라고 달에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 아리아는 드볼작의 오페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으로 손꼽히죠. 하프의 잔잔한 반주위로 흐르는 이 서정적인 선율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요정, 그 요정의 간절함과 슬픔을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자, 이 곡을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그리고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다문 다르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립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이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준비했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셀테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드보르작은 미국 국립음악원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 거기서 탄생한 음악들이 참 새롭습니다. 드볼작이 워낙에 체코 본인의 어떤 그런 민족성을 음악에 아주 향토적으로 담아냈던 작곡가였는데 이 새로 만난 환경 아메리카에서 음악이 정말 다양해졌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율과 흑인 연가의 정서를 또 유럽 교향곡의 형식 안에 녹여낸 최고의 걸작입니다. 금관악기가 힘차게 내지르는 사악장의 첫 주제는 이 교향곡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죠. 또 앞선 악장들의 주제들이 회상되듯이 다시 등장하면서 웅장한 대단원을 완성합니다. 자,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셀테바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보내드립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교향곡 9번 이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투포커를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다섯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낭만주의 시대 누구도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나와야 되는데 많이 기다리고 계신 작곡가들 또 음악들 있을 거예요. 근데 낭만주의 시대가 정말 방대하고 정말 많은 음악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여서 참 추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엔 러시아의 낭만 차이콥스키입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뭐 곡은 워낙에 많지만 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선율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골라봤습니다. 사실 차이콥스키 하면 쉽게 가곡을 떠올리진 않지만 이 곡은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괴테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차이콥스키가 남긴 로망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죠. 자, 이 곡을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올렉 보시나코비치가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올렉 보시나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뭐 차이콥스키는 역시 발레 음악으로 우리에게 가장 손꼽히죠.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전경 준비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작품 아닐까요? 차이콥스키의 선율 중에서 이 오보에가 애절하게 노래하는 이 백조 오데트의 테마로 시작되는데요. 발레 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죠. 하프의 신비로운 아르페지오, 또 그 위에 스르는 선율은 이 저주에 걸려서 밤마다 백조로 변하는 공주의 슬픔, 또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죠. 사실 차이콥스키는 스스로 발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가운데 1번 D장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악장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곡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선율을 가져와서 완성한 이 안단테 칸타빌레는 현악 사중주라는 이 절제된 편성 안에서도 러시아적 서정성을 아주 진하게 담아냅니다. 자, 이 곡을 스메타나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1번 디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스메타나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를 찾...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1: 서울사이버대학교.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5: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이 비창 교향곡은 차이콥스키의 음악 전반에 스며있는 슬픔, 차이콥스키의 인생 자체를 한 음악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스스로도 내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말했을 정도죠. 특히 초연을 직접 지휘하고 그 이후 불과 9일 만에 차이콥스키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음악적 유언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음악이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잘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삶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깊은 인간적인 감정, 슬픔이 담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논트로포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아,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를 조금 더 만나보고요. 또 인상주의 시대 음악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의 배경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만큼이나 주인공 칼의 열정도 뜨거워요. 유명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칼. 어느 날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이려 작은 푸드트럭 하나를 빌려 새롭게 시작합니다. 남들 눈엔 초라한 시작일지 몰라도 칼은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난 요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단다. 너도 한번 시작해보렴.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뜨거운 7월을 지나오며 요즘 지친 분들 많으시죠?

열정은커녕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해도 잘하셨다고 힘내라고 토닥여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7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열치열 내 안의 열정 한 자락도 조금 깨워보시고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 참 열정적인 곡이네요. 첫 곡은 아메리칸 셰프 중에서 페리코 에르난데스 라킨본바였습니다. 아메리칸 셰프, 작은 푸드트럭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엄청난 영화인데요. 또 하나 공복에 보면 절대 안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 영화 보면 쿠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순간이동해서 같이 줄 서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5초의 법칙님. 맞아요. 칼이 만드는 주 메뉴가 쿠바 샌드위치죠. 잘 익힌 돼지고기에 살라미 치즈 두 조각, 빵에 버터를 싹 발라 노릇노릇하게 구워 곁들여주면 완성. 와, 맛있겠다. 그쵸? 배고프신 분들. 영화 덕분에 한동안 쿠바 샌드위치가 유행하기도 했네요. 네, 빈속이신가요? 어떻게? 꼬르륵꼬르륵 하고 계신가요? 뭐 좀 드셨어요? 네, 저도 빈속이었다면 쿠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콩국수를 한 그릇 시원하게 했습니다. 좋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 콩국수. 아네스님, 강디,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 어쩌면 좋을까요? 시원한 곳 찾아 빨리 나가려고요. 시원한 곳 도서관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도서관도 요새 지역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쾌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4833님, 연천음악회 가는 중에 제인폭포에 왔어요. 폭포 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옆에 절벽이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네, 저 예전에 전참시에 고준희 씨랑 나왔었는데 고준희 씨 그 부분이 많이 편집됐었는데 고준희 씨는 정말 놀래거나 좋으면 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아,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도 사실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속으로. 친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저 내숭일 거라고. 아니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깡패, 무장해제. 근데 저 그 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모든 소리는 속으로만. 네, 속으로, 앞구르기, 뒷구르기, 상상으로. 고릴라라라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라 레인보우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악만 들어도 귀여웠던 아이와 쿠바 샌드위치가 떠올라요 하셨는데 아이 배고파라 하셨네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고 싶으시겠죠? 한번 보셔도 참 좋겠네요. 치오카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본 분이시죠? 강짱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시간 빨라요.

0: 하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휴가철 맞아 휴가 떠난 분들도 계실까요? 가게들은 손님이 참 없다던데.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어떤 문자든 다 환영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나는 두 곡 들었습니다. 김승태님, 이렇게 틀어주시면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만 같잖아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바바바밤 이렇게? 해리슨 포드가 평생 어딜 가든 쫓아온다는 바로 그 곡,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마치. 작곡가 존 윌리엄스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또 해리슨 포드는 모두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앞서 들은 곡은 백투더퓨처 동명의 테마곡이었습니다. 네, 1017님, 7월의 끝자락 월급날이네요. 오, 와, 시원한 소식이다. 잠깐의 뿌듯한 마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끌로 장만한 아파트 대출금이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흑흑. 네,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늘 이 행복을 즐기시죠. 여기 아카시아 님도 꿈을 이루셨대요. 계곡에서 발 담그고 나무 숲 보면서 음악 감상하고 계시대요. 작은 소박한 꿈을 이뤄서 저 행복합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강디님과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정말요. 반가운 사연들도 있어요. 휴가 나온 군인분들 소식도 있네요. 앤디님, 쌍둥이들 같이 군대 나왔는데 힘든 내색 없어서 안심도 되고 짠하기도 하네요. 이 더운 날 나라 지키는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요. 군대는 더 덥고 더 추울 것만 같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 많으시겠어요. 둘을 같이 보내서. 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처럼 한 번에 같이 딱 기도하시고 딱 갔다가 딱 이렇게 빨리 갔다 빨리 와라 하는 뜻에서 같이 보내신 걸까요? 네. 네. 요새는 또 보낸다고 가는 건 아니겠죠? 본인들이 딱 저 다녀올게요 하는 거겠죠? 6268님. 저번 주에 남자친구가 공군 휴가 나와서 함께 청주에서 놀았어요. 둘 다 땀범벅이었는데 복숭아 한 접시를 깎아주시는 카페를 발견해서

복숭아 엄청 먹고 복숭아 청도 사왔네요. 벌써 다 먹어가요. 먹을 때마다 남자친구랑 보냈던 추억이 생각나요. 강디도 시원한 과일 많이 드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요새 딱복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말 볼터치색이 왜 복숭아 색인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수줍은 여자 볼, 그 하얀 피부가 빨갛게 된 것 같은 그렇게 예쁜 색깔이더라고요. 아기 궁둥이 같기도 하고. 네, 맛도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요. 네, 복숭아 강추 드립니다. 냉장고에 넣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하나 들을까 합니다. 523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강디, 휴가철이라 손님이 진짜 없어요. 가게에 꼭 강디랑 저랑 둘이 있는 느낌적인 느낌? 영화 쿨러닝이 문득 생각나는데 OST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려요 하셔서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띄우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니크 중에서 샤니스 I love your smile 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강디는 콩국수에 아무것도 안 넣을 듯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뭘 넣나? 뭘 넣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들깨가루? 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넣네요. 이지아님, 강디는 콩국수 설탕파? 소금파? 복숭아는 물복? 딱복? 탕수육은 찍먹? 부먹? 대답해 주세요. 아, 저는 안 넣어 먹어요. 생각을 거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생각이 나요. 냉면도 다 먹고 나면 어? 이통 뭐지?

그러면 겨자랑 식초가 보이고요. 콩국수도 다 먹고 나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4207님이 혹시 들기름 좋아하시나요? 들기름 하이라도 괜찮으시면 콩국수 드실 때 아무튼 들기름 조금 넣어서 드시고

그렇군요. 신기하다. 네. 복숭아도 종류별로 이렇게 다른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있군요. 황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통조림, 황도 통조림. 그 저보다 위에 나이대나 제 나이대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병원 갈 때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가지고 많이 문병 갔는데, 그쵸? 오늘 선곡 덕분에 시원한 느낌 들어요. 체험 있어서 참 좋은 이 시간입니다. 7761님. 김선주님. 벼르고 벼르다가 어금니를 뽑고 왔어요. 입 뽑는 것보다 진료 의자에 앉아있는 게 긴장감 100배. 알턴니를 뽑았으니 이제 시원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비어 있겠네요. 그 이 자리 너무 시원하시겠네요. 와, 네. 너무 시원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아서 한쪽 볼이 부어 있어요. 맞습니다. 치과 치료 받을 땐 좀 괴롭지만, 네. 여러분, 이도 깨끗이 하시고, 진짜요. 이빨 깨끗이 닦으시고, 그래야 돈도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도 여름엔 깨끗이 씻으세요. 뭐 감기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못 막아드리겠지만 장염 같은 게 요새 많이 걸리잖아요. 장염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똥, 내 것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 바이러스로. 내 것으로 내 것의 바이러스로 걸리는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의 바이러스로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손을 꼭 씻고 나와야 된다. 그 손으로 뭐 집어먹고 하면은 위험하다. 또 진짜 그렇대요. 100%는 아니지만 내 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때 손만 꼭꼭 씻어도 장염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인데요. 5373님. 강디, 저는 혼자 일해요. 신랑이 이직으로 주말 부부 시작한 지 6개월 차 초보예요. 네, 문득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응축되고 있었는데요. 네, 동료는 휴가 가고 혼자 조용히 음악 듣고 있으니 그 바람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드네요. 네, 그동안은 정신없이 지내셨었대요. 아이 챙기고 이러다가. 다음 주는 더 덥다는데 이열치열로 뜨거운 남미의 쿠바가 생각나는 부에노비스타 소셜클럽 OST 중에서 선곡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중에서 찬찬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국적이고 참 시원한 느낌이네요. 그쵸? 여행 온 것처럼. 오션스 11 중에서 페리코모 파파 러브스 맘보 들으셨습니다. 주호님, 인생의 26년 7월의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최소한 강인님 목소리 들어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매일이 참 소중한 하루인데 왜 몇 년째 전 이러고 있는지 운 좀 따라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나비엔.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와, 0478님 땅끝마을 해남 여행 가셨다고 문자 주셨었는데 벌써 여행 다 끝나고 인천 집으로 가는 길이시군요. 슬로우시티 청산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어딜 봐도 초록빛이어서 좋았고 노을이 아름다운 해남 송정포구도 좋았다고 또 후기 나눠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강희님 방송 있어서 더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5909님 신청곡. 강희님 시오브 하트브레이크를 남편과 어머니, 울엄마, 언니, 동생, 오빠 두 명 모두 병원에서 들을래요. 꼭 힐링시켜주세요 하셨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처녀들의 저녁시사 중에서 포코, 시오브 하트브레이크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8월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엇박인 노래라 노래교실 선생님의 짝 박수수리와 함께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급한 어르신들은 짝보다 노래가 먼저 막 나와버려요. 어느새 노래교실은 박수와 노래가 따로 노는 대환장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뭐 틀려도 굳이 그렇게 애써서 고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민망한 듯 시원하게 웃으신대요. 어차피 못 맞춰. 그냥 내 박자대로 불러.

박자 딱딱 맞춰서 제대로 부르면 노래방 점수는 100점이겠죠. 흥이 좀 나려면 내 기분 따라 리듬도 좀 타고 박자도 좀 갖고 놀고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건너뛰면서 내 인생 박자대로 잘만 산다 하시는 어르신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한 수 배웁니다.

0: 거북이 싱랄라 여러분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내 박자 아니죠 나의 박자대로 부르는겨 0206님 근데 보통 여러분 쿵짝 쿵짝 이거는 잘 안 틀리실걸요? 이거는 이 한국인의 핏속에 흐르는 박자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친구들 박자는 우리가 도무지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고 춤도 봐봐요. 아예 못 따라하잖아요. 비슷하게도. 며칠 전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 남편 들어보라고 불렀더니 남편이 그만하래요. 듣기 민망하다고. 그게 노래교실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보면은 다 합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도 일단 선생님은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이크 소리 그리고 옆에서 합창 이게 이제 같이 섞여지면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나도 저 노래를 이만큼 부른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계속 불러주세요. 짧게 짧게 잘하는 부분만. 그러면 서로 덜 괴로울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노래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박혜경 빨간 운동화 자우림 매직카펫 라이드 0319님이 수영씨 휴가 시작이라 여유롭게 들어요. 좋다 좋다. 전 수영씨 노래 배우고 싶은데 참 노래가 어려워요. 수영씨의 그 독특한 가창과 음색을 따라했더니 우리 딸이 노래방 같이 안 간대요. 수영 노래 교실 하면 좋을 텐데 에이 그냥 수영씨 노래는 듣기만 하는 걸로. 포기하지 마세요. 노래방서 부르고 또 부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리고 꼭 제 노래를 꼭 저처럼 부르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불러보세요. 물론 저를 지우고 새롭게 부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정말 열받거든요. 네. 그게 지워지고 이렇게 새롭게 쓸 수 있어야 아 재조명이 되고 그러는데 누군가 용자가 나타나리라. 예. 제 노래 교실이 불가능한 게 저도 제 노래 못 가르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재수 없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부르니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음색이나 이런 거를 물론 저도 I believe 부를 때 이런 목소리의 톤을 최대한 만들어낸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제 안에 다 가지고 있던 걸 끄집어낸 거지 없던 거를 꺼낸 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드릴 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을 배치시킬 수는 있겠죠. 쉽지 않아요. 노래라는 게 제 노래뿐만 아니라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내 박자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해서 잘 부르면 그거 멋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노래교실 하면 엄청나게 일단 혼나는 거는 그거는 저한테 혼꾼형이 없으면 그거 이수영일 것 같아요? 아유, 전혀 아니에요. 일단 혼꾼형은 무조건 난다. 근데 이게 노래를 배우는지 혼꾼형을 즐기러 가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이 혼꾼형 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포 서민정이지요. 저 친구 중에 서민정이 두 명이나 있거든요. 조혜련도 두 명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 서민정 조혜련, 일반인 서민정 조혜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청취자 친구 서민정님도 있네요. 남편에게 가족 모임에서 노래 금지 당한 지 20년째. 내일 시아버지 생신 때 한 곡 좀 뽑으려고요. 왜요? 좋은 날인데 왜 그렇게 해요? 어제 부부싸움에서 복수는 나의 것으로다가. 시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세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그 가정의 평화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319님이 신청해 주신 가족 모임 책임져 언타이틀 태사자 애심

소녀미소님. 아, 소녀미소는 어떤 미소일까? 보고 싶다. 아메리카노 10cm의 노래였고요. 잔나비 투게더.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없어요. 4886님. 왜요? 초삼 아들 중2 딸. 초5 아들. 초5 아들은 갈 텐데 중2 딸이 문제네. 아.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선풍기 앞에서 노래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게 힐링이네요. 근데 누나 때문에 아들은 좀 그렇겠다. 나도 가고 싶다고. 나 물놀이 하고 싶다고. 야, 누나가 안 가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가냐. 아, 누나 버리고 가.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왜 안 가 진짜. 아, 누나 짜증나. 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아, 몰라. 이게 이제 그려지고 어떻게 갔어. 그럼 누나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계속 짜증이 나 있어. 이유는 없어. 그러면 초 아들은 눈치가 없잖아요. 또 누나한테 물 끼얹어.

바보 메롱메롱 이렇게 하면 이제 누나가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고만 싸워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행이고 나발이고 너네 이제 가만 안 둬 이렇게 된다.

중학생 되면은 조금 괜찮은가요? 피디님이 아니래네요. 고등학생 아니 그 윗선에서도 지금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사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건가요? 40대에 찾아온 소중한 늦둥이, 어마어마마나 축하 축하 축. 둘째 임신 중인 예비 엄마입니다. 입덧부터 무서운 게 오늘 점심 뭐 먹지? 더위에 지친 모두 예비맘들, 우리 건강하게 여름나고 순산까지 파이팅. 4827님, 세상에나 마상에나 어쩌면 좋아. 너무너무 축하하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우리 입덧은 없지만, 입덧이 아주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적당한 점심, 우리 임산부를 위한 점심 고민 함께 해봐요. 아세로라, 와, 옛날에 아세로라. 아세로라 껌도 있고, 여성에게 좋죠? 아세로라? 그 시기시기마다 먹던 그 건강식들이 있어. 아세로라랑 전혀 반대 색, 크로렐라. 아, 나 진짜 제일 싫은 크로렐라면, 정말. 어우, 그런 거 많았는데. 쉬는 날, 빨래방에서 레인보우 들어요. 완전 좋네요. 소나기라도 왔으면. 이클립스의 소나기 신청하셨고요. 1405님의 신청곡, 태연 들리나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698 하나님이 신청하신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About you.
1: (0009님이) 신청하신 싸이 이재훈 낙원 들으셨는데요. 오늘 예고도 없이 무슨 소리가 나갔죠?
2: 모기 소리!
1: 8787님이 1등으로 맞춰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맞다 오늘 퀴즈 내기로 했지 했는데 많이들 또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뭐야 이 소리 뭐야 굉장히 거슬리는데? 원래 사실 내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다고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할까 고래 등 터진 소리 이것도 할까 하다가 아로아로아님 금요일 딱 기다렸어요. 어머나
2: 그 수요일에 소리 퀴즈 오늘 내가 꼭 맞출게요. 그날 제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1: 모기 소리를 아로아로아님도 딱 맞. 그러니까 수요일날 화딱지가 많이들 나셨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PD님이 뭐 저기 고래 등 터지는 소리랑 막 그 고래 중에서도 대왕고래 소리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저기 뜨거울 땐 이열치열이다. 그 저기 뭐야 용암이 아니라 용암이었나? 용광로 용광 비슷하지 뭘. 그 소리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너무 못 맞추실 것 같아서 모기 소리 있길래 이거는 짜증나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겁쟁이 멍이님 0829-8590님도 커피를 드릴게요.
2: 심심해서 문부림치던 초사딸이 모기 소리에 멈칫 0829님
1: 나 모기 옆에 있는 줄 알고 잡을 뻔. 혹시 몰라요. 요즘 모기 많잖아요. 잡아야 돼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쐈잖아요. 그죠? 예. 미안해요. 없이 살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콜라의 목이야. 클론의 난 비비. 옛날 비비. 예, 비련. 정말로 비비 했을 때 누굴 떠올리느냐가 또 나이를 가르게 되는 그런 또 날이 왔어요. 4468님이 너무너무 귀한 신생아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71세의 손녀를 보게 되셨으면은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요. 얼마나 그냥 소중하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낳아주셔서 고맙죠, 뭐. 너무 예쁘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하나님, 다낭 미키비치 해변에서 듣는 레인보우 너무 반갑고 그냥 서울에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레인보우는 어디서 들어도 음질이 균일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흐리지만 쨍한 날씨와 잘 흐리지만 쨍한 건 뭐예요? 최고예요. 아, 그래요. 그런 날씨 있을 것 같아요. 흐리지만 쨍한 날씨. 2260님, 저 지금 산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귀에 모기 있는 줄 알고 막 이어폰 빼고 수건으로 팍 치면서 내려왔어요. 미안해요. 그러네. 이어폰 끼신 분들은 진짜 헷갈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놈의 모기들이 우리 잘라 그러면 귀 옆에서 정말 널 꼭 죽이고야 말겠었는데 불만 키면 없어져. 불 끄면 또 아, 이 밤이 이제 계속 되겠죠? 이번 여름에 부산 경남은 비가 안 와서 웅덩이가 다 말라갖고 모기가 많이 없네요. 다음 주 드덥닥 하는데 비는 언제쯤 올지. 2342님, 부산에 일찍 장마 시작했고 그러면 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워서 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모기가 많이 없네요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잡아다가 방에다 풀어놔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드려요?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겨울조아님이 신청해 주셨고 빅뱅, 에라 모르겠다.

0: 전 남성 커트 전문점입니다. 드디어 12일 만에 에어컨 교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니고 대단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세상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잖아요. 모두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교체를 했으니.
0: 남편과 단둘이 휴가 보내는 중이에요. 딸들 다 커서 서로 휴가 맞추기 어려워서 둘이 떠난 여행인데
2: 어릴 때 딸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라 자꾸 눈물이.
0: 1667님
1: 남편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옛날에 원래 오빠랑 단둘이 여행 떠나고 싶어서 인생의 여행을 떠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오빠랑 둘이 떠나는 거 싫은 거예요? 왜 눈물 나요? 근데 정말 그를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 낳은 나의 아이들이 없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간혹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한 거야?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이러면 그러지 않았다면 네가 없었단다 하면 조용히 들어가죠.
0: 0824님 부산 여행 끝내고 서울엔 기차 아니에요. 해수욕장 산책하다가 아이고야 무선 이어폰을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한쪽은 소리가 나서 열만 들어요.
1: 어떻게 잘 말리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물 잘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 드라이기로 말려도 되나? 아니면 그냥 마르는 게 나을까? 간혹 잘 말리면은 또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우리 종합 예술인 두 분의 예술의 무대 안재욱 포레버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민종 하늘 아래서 5962님이 지난번에 에어컨 고장 났다고 사연 보냈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4: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4: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5: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

0: 있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오늘 끝곡 로지 받아가자 은남매장님 신청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0: 선물 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해가 뜨거운 낮에 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밤에 풀장에서 수영하는 게 정말 재밌고 색다르다고 그러네요. 주위가 어두운데 수영장 주위에만 불이 켜져 있어서 마치 이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기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음악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평화로운 2시간입니다.

0: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맘마미아 아바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태리 말로 어머나 라면서요. 맘마미아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미정 님이 진짜 그래요. 여기 지금 베트남 다낭인데 어젯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우리 가족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비까지 쏟아져서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잊지 못할 추억 안고 갑니다. 그러셨어요. 캬. 베트남 다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그래서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이 있던데. 그래 진짜 그래요? 여행님도 예 제가 잘 압니다. 여행 다닐 때 동남아는 수영장이 거의 있어요. 밤에 별빛들과 친구 삼아 즐겁게 놀았건만 네. 놀았건만 하고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3545번으로 사진 보내주시는데 더위 피해서 카페 투어 중입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나라 같지가 않네. 대나무 그 벽이 있어서 그런가? 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디 동남아 어디 예. 베트남 다낭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함께하는 한동준의 팬팝스입니다. 아 여기 또 차, 사진 보내주신 7263번으로 아이 셋 데리고 뚝섬 한강 야간 수영장 다녀왔는데 낮에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불빛 때문에 그런지 기분도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주 잘 자서 더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한동안 놀면 잠을 잘 자죠 아이들이.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리틀 리버 밴드 노래 론썸 루저, 그리고 에디 래빗 노래 I love a rainy night,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제주 사는 육지천사님이 즐거운 오후 시간 만들어주는 마법의 FM 팝스, 이상하게 음악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이긴 하죠. 근데 음악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음악도 그지. 특히 이제 이런 예. 이런 그 무더운 여름엔 말이죠. 이야, 아유, 이분은 지금 사진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게 유럽 쪽, 아 유럽을 다녀오셨구나. 아 유럽. 2152번 쓰시는 분입니다. 유럽에서 레인보우로 CBS FM 듣기도 했을 때는 왠지 반갑고 그립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괴테, 독일, 그리고 런던, 아들과 둘이 여행을 다녀왔다. 아유, 정말 멋진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제가 사는 한국이 더 편하고 좋다는 걸 느끼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에어컨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인프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들 중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됐다고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하여튼 멋진 여행 다녀오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삑소리가 이렇게.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모린 맥어번의 The Morning After.

내 마음의 보석성.

저희 집 안방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땀 냄새 사이에 묘하게 섞여있던 쌉싸름한 소나무 향과 알싸한 편백나무 향.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체취이자 저희 4남매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꼈던 저희 집만의 향기였죠. 목수라는 직업은 일이 없으면 당장 자식들 끼니가 걱정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동안 쉬는 날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아버지는 쉬지 않으셨고 병원은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마흔을 넘긴 중년의 아빠가 됐습니다. 제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무 내색 없이 저희 4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늘 아립니다. 작년 봄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거의 못하셨고 밤에는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셨죠. 저는 불안해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안 가겠다고 하시는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다음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환자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이 통증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유, 대단하시지만 너무 무심하셨네요. 대장암 3기, 방광암 2기입니다. 두 개의 암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심장이 떨려서 의사의 말을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다행히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라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른 완쾌해서 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암덩어리들은 모두 제거됐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식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술과 담배를 단칼에 끊으셨고 까칠한 단 호박죽과 무염 채소 식단을 꾸역꾸역 넘기셨으며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운동 삼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며 흙바닥을 다지시던 목수 시절의 모습처럼 아버지는 당신의 쇠약해진 몸을 다시 기초부터 단단히 다지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관리를 잘 하신 덕분에 수치가 좋아졌다고 했고 병원을 나오는 아버지의 어깨는 오랜만에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정작 당신의 몸이 허물어져가는 것도 모르셨던 아버지. 삐걱거리는 대들보를 억지로 버텨가며 저희 사남매를 이만큼 반듯하게 키우신 나의 아버지.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폴랭카의 파파 함께 들었습니다. 1042번으로 아들이 존경할 만하네요. 빨리 회복돼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4272번으로 보석성 사연 뒤에 나오는 파파는 늘 슬프고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사랑 주셨던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취몽님도 나이 드니까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셨습니다. 7944번으로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아버님의 좋은 결과도 참 감사하고요. 자꾸 하신 아버지 생각에 가슴 뭉클합니다 하셨어요. 위대하신 그 이름 아버지 354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363번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요. 또 7773번 쓰시는 분 정말 다행이십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시 남구 금당로에서 박재철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아유 이거 엔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하여튼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행이고요. 사실 그 질병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내가 이거 분명히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샤넬님도 사연이 짠하네요. 그래도 건강 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9786번으로 오늘 들으니까 이 사연 들으니까 4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음악 또한 가슴을 울리네요. 저희 아버지도 목수이셨는데 그때 저는 어리다는 핑계로 아버지께 살갑게 못해드렸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또 사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재철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만 검색하셔도 한동준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노래도 듣고 사연도 듣고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Not For You, 카펜터즈의 There's a Kind of Hush.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0: 미리 보관하세요.
1: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즈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G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모세다데스의 LS2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주문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산타 에스메랄다의 Another Cha-Cha. 정민애비님이 아 왜 이래요? 더운데 흔들어 더 덥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야 2626번 야,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멋. 와 이래서 산에 가는 거죠. 무릉계곡 배틀바위 정상입니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게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풍광이자 끝내주네요. 진짜. 저도 산 좋아합니다만은 자주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이 정말 더운 여름에는 가능하면 좀 안 가는데 5628번으로 주님 차차차예요. 주식이 미친 듯 빨개요. 상한가 진입 수두룩하고요. 차차 음악도 신나고 주식도 날개 달고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됐더라. 한 10년 전에 펀드 하나 가입했었거든요. 근데 반토막 나고요. 다 팔아버리고 이제 안 해요. 절대 주식 근처에도 안 갑니다. 네. 뭐 근데 한동안 하여튼 되게 뜨거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웠어요. 얼마까지 갔더라? 8천 정도까지 갔던가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하여튼 뭐 지금 다시 6천대로 주저앉았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뭐 주식 때문에 아마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이 소리는 더 경기 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1: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2: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1: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3: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에이즈 오브 베이스의 Don't Turn Around, 록센트의 Dressed for Success, 그리고 코러스의 노래 Breathless,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J님이 여기는 양산입니다. 창문 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더위를 그래도 한디 덕분에 그나마 살 수 있네요.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음악이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죠. 시원한 음악 계속 듣고 있으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브래드의 노래 Aubrey, 리처드 막스의 노래 Now and Forever.

Four Seasons의 Ragdoll, Drifters의 Under the Boardwalk, John Lennon의 Stand By Me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621번으로 와 Ragdoll을 다 듣다니 대박 터진 날이라서 복권이라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니 뭐 복권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다 나온다고 신청을 하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Ragdoll이 나오네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 나오네 탁 하면 돼요. 희한할미님이 Under the Boardwalk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감사. 배로님이 신청하셨어요. Under the Boardwalk. 허밍맘님이 버스에서 한동준님 목소리 나옵니다. 방송으로 사연만 들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예술의 전당에서 동탄 가는 6008번 버스입니다. 한동준님도 무더위에 텐션 유지하느라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버스 타든 뭐 택시 타든 식당에 들어가든 옷가게 들어가든 주유소에 들려도 항상 CBS FM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밀 해리스와 린다 론스타트 그리고 돌리 파튼이 함께 부르는 After the Gold Rush 준비했고요. 짐 브링만의 피아노, 마티나 맥브라드의 목소리, 발렌타인.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3: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피서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을 하듯 피서도 일종의 더위 방역이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사실 어딘가로 떠나지 않더라도 시원한 그늘 아래서 잠시 쉬는 거,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느끼는 것도 충분하죠. 피서라는 건 결국 잠시라도 즐거운 마음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0: 상어 달림 기다림 설레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1405번 최고의 피서지는 오후 4시 가요 속으로죠. 오늘도 바캉스 갑니다. 바캉스 가요 속으로를 박가속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박가속. 왠지 바캉스 비슷하게 느낌이 있네요. 자, 노래로 이 더위를 좀 식혀보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보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면 돼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3: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9779번으로 신청하신 유열 씨의 이별이래, 그리고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두 곡이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매미도 울고 나무 그늘에 흔들 의자도 있고 노래도 있고 승화 씨도 있고 1444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뭐가 다 있네요. 바람은 항상 있고 매미는 뭐 매년 찾아오고 나무 그늘 흔들 의자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노래도 항상 있고 저도 역시 그렇고 뭐 우울할 틈이 없네요. 1444님, 예, 항상 이렇게 똑같이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1138번, 너무 나른하고 졸려서 그늘에 잠시 주차하고 방송 들어요. 7월의 마지막 날 남은 시간도 힘내봅시다요 하셨는데 그러셔야죠. 7월의 마지막 날 정말 여러분 모두 잘 건너가고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오늘도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팥빙수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시원하고 달달한 팥빙수. 자, 박준선 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한 달이었는데 8월에는 조금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신청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8월에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야의 노래였습니다. 위풍당당. 이 노래는 홍윤정 씨가 신청하셨네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였죠.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음악 너무 좋지 않습니까? 133번째 친구 찾았습니다. 이번엔 12일 만에 찾았네요. 김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심인순 씨 찾는다는 강은영 씨 사연을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이 펜팔하라고 연결해줘서 자연농원도 같이 가시고요. 여의도 공원에 가서 롤러스케이트도 탔다는 사연 생각이 납니다. 심인순 씨가 뒤늦게 지인에게서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쪽에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두 분 연락이 되어서 오늘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살고 계셨다고요. 133번째 만남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꼭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의외로 가까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4번째의 만남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4203번 퇴직을 앞둔 남편의 오늘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퇴직을 앞두셨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뭐 축하를 해드려야 될지 아쉽다는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속으로 쏙쏙쏙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74번 학원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방학하자마자 일주일을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있어요.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예, 마음이 뿌듯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힘드셨겠지만 그래요. 이 뿌듯한 마음 잘 간직하십시오. 1112번 승화 씨 양산 41.4도 찍었어요. 친한 언니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찬 걸 너무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41.4도요. 굉장하네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도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아무튼 드시는 거 잘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네요. 빨리 시원한 계절이 바뀌는 건 아직 뭐 얘기하기 이르고 조금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7963번 눈치라고는 1도 없는 내 아들이랑 시어머님 이 시어머니 아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요.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어제 먹은 감자전 한 번 더 해먹자.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네,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 더운 날은 서로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좀 힘들죠. 예,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말자고요, 우리. 남궁옥분, 이것도 먹네요. 꿈을 먹는 젊은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0: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렌벨라님께서 신청하신 이정희 바이아야였습니다. 참 쉽다. 네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화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상품권,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상은 씨가 가산 하이엔드 에이스 3차 광장에서 프리마켓 하면서 옆 대표님들과 같이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최상은 씨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604님의 신청곡이에요. 유해준 미치게 그리워서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정훈이 씨의 무인도였습니다. 김말람 씨 그리고 732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야, 이 피서 준비하면서 무인도 같은데 살짝 다녀오고 싶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던데요.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종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장윤실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70. 1980년 즈음에 서울 금호동 단추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장윤실입니다. 당시 윤실이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저와 장윤실, 그리고 유준희, 선경옥, 이렇게 넷이 참 재미있게 지냈었죠. 제가요, 84년도에 결혼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 아이들 데리고 금호동 윤실이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윤실이 아들은 창호와 준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창호는 제 아들과 동갑이어서 같이 재밌게 놀았었죠. 그러다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기게 됐는데요. 장윤실,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꼭 찾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연에 이어서 부활 생각이 나 들려드렸습니다. 올해 70쯤 되셨고요. 1980년 즈음에 서울 금호동 단추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장윤실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종숙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134번째 만남을 기대하게 됐네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금강 뚝길을 걸으며 사랑을 속삭였던 코스모스같이 예쁘고 가냘프던 그 소녀를 그리며 신청합니다. 341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며 걸었던 코스모스같이 예쁘고 가냘프던 그 소녀 잘 있겠죠. 유익종 씨의 노래 들꽃입니다.

김동률의 노래 출발이었습니다. 5383번으로요. 직장 퇴사 후 일자리 알아보다가 멘탈 붕괴에 빠졌어요. 그래도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힘내야겠죠.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5383님 기운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딱따구리 앙상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였어요. 983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야, 요즘도 이렇게 3876님의 사연인데 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 양말 꼬매면서 듣고 있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알뜰한 사람일 거예요. 이 양말을 발가락 쪽 그리고 발 뒤꿈치 쪽 아주 서라운드로 꼬맸답니다. 남편은 이 양말을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어떤 양말일까요? 와, 뒤꿈치 쪽도 꼬매고 발가락 쪽도 꼬매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꿰매서 신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분 대단하십니다. 3027번 오랫동안 자영업자로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막상 오늘 가게 문 닫고 나오니까 기분이 요상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 가게 문을 닫으신 거군요. 항상 가게에서 가요 속으로 함께 들으셨을 텐데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3027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순 없네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630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김혜림 DDD.

012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전영록 전영놀 그리고 박남정의 널 그리며 이 노래는 6981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권보은 씨가 좋은 곳에 가 계시네요. 장수 와룡 휴양림에서 듣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멋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으십니까? 매미 소리와 음악 소리 잘 어우러지기도 해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있는데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9094번으로요. 아내와 이 노래 화음 맞춰서 불러보고 싶은데 노래방에서 불러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더 연습해야겠어요. 이정석 조갑경 씨의 사랑의 대화. 아, 이 노래군요. 이 노래 저한테는 아주 악몽 같은 일이 있어서 언제였죠? 언제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요 속으로 해서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다가 한번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틀려서. 와, 워낙 이정석 조갑경 씨의 이 음폭의 변화가 굉장해요. 낮았다가 높았다가 그거를 생각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낮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사랑의 대화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려드린 노래 김태정 씨의 백지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노래는 김지은 씨 그리고 1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뽑은 베스트 사연입니다. 아까 자꾸 집밥을 해달라는 아들과 남편 좀 눈치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7963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셨어요. 시원하게 혼자 드십시오. 제가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식물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다고 작가님이 손을 확 올리는데 그거 보다가 자,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레드애플의 노래죠. 바람아 불어라. 7354-917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버리려고 내놨다가 도로 주워 입고, 한 번 빤 게 아까워서 또 입고, 누가 뭐라 하면 여보란 듯이 더 입죠. 내 후줄근한 티셔츠, 스몰 미디엄으로 샀으나 엑스라지에 도달한 내 몸의 안식처. 이걸 입어야 아이들도 멍냥이도 거리낌 없이 두 팔 안에 들일 수 있으니 어느 사물도 따를 수 없는 너른 품이라고 하고 싶고요. 구박과 야유, 멸시에도 버티고, 차라리 버려졌지 걸레로는 쓰기 싫으니 이것을 내 낡은 티셔츠의 격이라

0: Four Seasons, Big Girls Don't Cry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뭘 하다가 늦어서 아무거나 진짜 오래 입어서 낡고 편하고 가볍고 후줄근한 티셔츠를 뽑아 입고 헐레벌떡 나왔는데 노경화 작가가 이런 오프닝을 써줘서 내심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가 저의 애착 티거든요. 10년은 조금 더 됐고 20년은 안 됐는데 옷장 정리할 때 한 번씩 이제는 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쁘게 개서 다시 옷장에 넣는 아이템입니다. 프린팅도 희미해지고 미세 보풀도 좀 보이는데 입으면 진짜 시원하고 부드럽고 헐렁하고 숨 잘 쉬어지고 아무거나에 어울리고 그래서 저 못 버려요. 집에서 입지 뭐 운동할 때 입지 뭐 그러다가 오늘처럼 출근할 때도 있고 놀러 갈 때도 있고 막 그런 옷이거든요. 캐치님들도 이런 옷 있으시죠? 후줄근한 애착티. 오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집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입고 있을 수도 있겠고 저처럼 오늘 입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얼른 집에 가셔서 편안하고 숨 잘 쉬어지는 애착티로 바꿔 입으시고 또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9390 사진은 이쪽으로 주셔야 되죠.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유일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블론디 마리아 들으셨어요. 고고스의 베케이션, 팻 베네타 Hit Me With Your Best Shot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애착 티, 애착 옷이 많이 도착했어요. 4592님, 25년 전에 임신했을 때 입었던 티예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입어서 왼쪽 암홀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면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 같은 날은 최고의 애착 티예요.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임산부 외출복이었는데 이제 50대 아줌마의 편한 일상 애착 티죠. 못 버리고 올해까지만 입어야지 하는데 내년에도 못 버릴 수 있어요. 아, 딱 보니까 진짜 시원하게 예, 보입니다. 4486님은 우리 막내 아들이 2006년생인데요. 치열하게 육아하면서 집에서 입던 원피스예요. 만 원 주고 산 건데 뒷판 보시면은 아이가 매직으로 낙서해 놨어요. 소중한 흔적이라 도저히 저 못 버리겠어서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오른쪽 겨드랑이 구멍도 났는데 수백만 원짜리 옷이랑 바꾸자고 해도 저는 절대 안 바꿀 거예요. 4486님. 와, 얘기랑 사진이랑 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인별그램에 오시면 제가 입고 왔다는 그 후질근한 저의 애착티 올라가 있던데 이거 내리고 이분들 걸로 바꿔주세요. 이분들 얘기가 더 근사하고 사실은 이걸 올려야 되나 너무 좀 그런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당당하게 저에게 보내주신 이 옷들이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너무 근사해서 정말 자랑해야 될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왼쪽에 다 구멍이 나고 뒤에 매직으로 글씨 써져 있고 막 이런데 이건 진짜 히스토리네요. 역사, 서사. 이거 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우리 노 작가님이 나중에 이거 좀 인별그램에다 올려주세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 예, 자랑하고 싶어요. 뭐 이런 애착 옷들 있으시면 지금 입고 계시죠? 얼른 사진 찍어서 얼른 보내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2부에는 저스트 퀴즈가 있고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벌써 내일이 8월이고요. 더 더운 날들이 이어진다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들립니다만은 덥다 덥다 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휴가 다녀왔던 짐을 풀었어요. 갈 때는 좋아도 돌아오면 힘들어요. 빨래 돌리고 가져갔던 물건들 제자리 해야 할 일 산더미. 하지만 집 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휴가 때 본 바다와 도시 야경보다 더 좋았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한인열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Anne Murray, I Just Fall in Love Again. 이현숙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Trademark, Only Love.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 Perhaps Love 들으셨고요. 클리프 리차드의 비전스는 140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정경희님, 청소년 자녀 3명이랑 휴가 갔어요. 근데 덥다고 투덜거려서 여행 취소, 귀가 중입니다. 새벽 6시 인천 출발해 11시 군산 도착해서 아침 먹고 관광지 딱 한 곳 방문하고 말이죠. 날씨는 핫한데 차 안은 냉랭합니다. 추워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9079님, 오늘도 무지 덥네요. 택배기사 아들 안쓰러워 죽겠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하다니 그저 응원. 주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택배로 땀 흘리는 아들, 두 부자 토닥토닥 하는 일로 마음이 바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와, 이 노래를 이렇게도 듣는군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를 오늘은 휴먼 네이처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The Flying Pickets의 Only You는 5802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청소년 자녀 3명을 데리고 떠난 것만 해도 기적이죠. 일정 잘 안 맞잖아요. 그중에 나는 안 가고 집에 있겠다라는 멤버가 꼭 있게 마련이고 근데 어쨌든 떠났는데 어렵게 하루도 못 가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히 속상하시겠어요. 보통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는데 엄마도 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렇게 투덜투덜 거릴 거면 그만둬. 그냥 집에 가. 응? 이렇게. 아, 어떡해요.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풀어요? 내일이 주말인데 청소년 자녀 3명이랑 어떻게 내일 모레를 보낸단 말입니까? 엄마는 대단한 커피 한잔 먹고 올 테니까 집에서 니들 잘 있어? 이러면서 내일 나갔다 오세요. 커피 한잔 보내드립니다. 9079님, 그 말이 맞네요. 우리 눈에는 안쓰럽게 보여도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맡은 바를 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엄지척하면서 대단하다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커피 한 잔도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시고요. 김지은님과 함께 이 노래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스토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제니퍼 페이지 크러쉬. 5802님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2부에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퍼렐 윌리엄스 해피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둘이랑 여름휴가 시작인데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휴가라기보다는 부모의 극기 훈련에 가까운 듯 합니다. 라고 1882님이 주셨는데 아까 오늘의 대단자 정경희님이요. 청소년 아이들 3명이랑 군산 갔다가 하루도 못 버티고 그냥 오신 애들이랑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근데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대요. 군산 다시 갈까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거의 돌아오신 것 같고 보내주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일은 열 더 시켜볼게요. 일상으로 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또 중간에 좀 티격태격 있어도 마무리가 또 좋아야 되는데 아 오늘 5419님의 애착티 하나 소개할게요. 겨드랑이에 구멍이 나서 그렇지 엄청 좋아하는 티예요. 지금은 제가 잠잘 때 함께하는 옷이거든요. 뭐 잠잘 때 어때요? 구멍 나도 시원하고 좋죠. 아까 그분 이 구멍이 진짜 크게 났었는데 5419님 그 구멍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잘 남편이랑 농구 경기장에 처음으로 구경 가서 받아온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 옷을 저는 못 버려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그런 옷이니까요. 그러게요. 5260님이 어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정말 오래됐는데 10년 넘었어요. 가족들이 제발 버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거 제가 낸 거 아니라요. 원래 구멍이 나 있는 옷이에요.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송곳으로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근데 이게 원래 구멍이 나 있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럼요. 요즘 날씨에 시원하면 최고죠. 5260님. 저 애착 원피스 엊그제 이거 입고 성경 필사전.

다녀왔는데 30대 초때 샀으니까요. 한 25년 된 원피스예요. 낡지도 않아요. 6143님. 10년 넘게 입은 인견 애착 티예요. 5996님. 이런 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지금 다 애착이라고 여름에 입고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질감이 까끌까끌하고 몸에 안 붙는 거 있잖아요. 막 주름진 막 지짐이 같은 막 이런 것들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의 후줄근한 티셔츠가 민망하지 않게 다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후에는 저희 저스트 퀴즈 풀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금요일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 트 퀴즈. 오늘은 저스트 퀴즈를 위해 두 유명인을 초대했습니다. 섭외 쉬웠고요. 음식 퀴즈 바로 나갑니다. 어느 해 박찬욱 감독과 가수 타블로가 만나 이 음식을 먹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이 음식을 처음 먹어본 타블로에게 지금은

몰라도 내일 생각날 걸? 이라고 했고, 타블로 씨는 정말 이 음식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다음날 다시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밍밍슴슴하지만 자꾸 생각난다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충무김밥, 2번 마라탕, 3번 두바이 쫀득쿠키, 4번 평양냉면. 어느 해 박찬욱 감독이 이것 먹을 결심을 하고 가수 타블로 씨와 이것을 먹으며 한 말, 지금은 몰라도 내일 생각날걸? 진짜 생각이 나서 다시 먹으러 갔다는, 밍밍슴슴해도 자꾸 생각난다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충무김밥, 2번 마라탕, 3번 두바이 쫀득쿠키, 4번 평양냉면. 저스트 퀴즈 마칠 결심들 하셨나요? 결심을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 마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세 곡 들었습니다.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문국남님께 전해드린 노래. Leif Garrett의 I was made for dancing. 아라베스크의 Friday night. 박기현님, 5565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제 친구가 처음에 평양냉면 사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슴슴하고 맛없는 걸 사줄까?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 얘기하면서 친구랑 평양냉면 맛집 찾아다닙니다. 5628님. 저 처음에 이 밋밋한 맛을 잘 몰랐는데 소개해 주신 지인이 최소 10번은 먹어봐야 제 맛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기억이 나요. 7473님은 10번, 10번. 7250님은 안 먹다가 주변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한 3번 끌려간 후로는 이제 제가 찾아다닙니다. 면을 들고요. 식초를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라고 주셨어요. 면을 들고 그 들려진 면에다가 식초를 뿌려서요. 와, 근데 냉면 먹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평냉에 그 식초 겨자 그렇게 넣는 거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걸 넣어야 한다. 뭐 이런 게 거의 그 토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슈라고도 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3대 냉면은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이라고 합니다. 평양냉면은 메밀면과 담백한 육수, 함흥냉면은 매콤한 양념, 질긴 면, 진주냉면은 해물 육수와 육전 고명. 이거 특징이고요. 4대 냉면 하면 여기에다가 학교 앞에 분식집 냉면, 식초 겨자 팍팍 넣고 내 마음대로 먹는 캐주얼 냉면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맞아요. 밍밍하고 슴슴해서 평양냉면 3번 먹어야 맛을 안다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하고 두 번째는 궁금하고 세 번째가 돼서야 맛을 알고 찾아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평양냉면. 저희가 당첨자 추첨해서 또 선물도 나누어 드립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스카보로 페어 듣겠습니다. 청해 주신 분은 0337님,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이어드립니다.

박영신님, 오늘 저 개 탔습니다. 사장님이 여름휴가 보너스를 두둑히 주셔서 눈물 나도록 고마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쉼 없이 나오니까요. 5628님이세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조 카커, 제니퍼 원스, Of Where We Belong 들으셨고요. 피터 세트라, Share After All, 8970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늦게 퇴근합니다. 참 많이 덥고 지쳤던 오늘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꼭 여름의 추억 하나쯤은 건지게 되더라고요. 2792님, 오늘 이 여름에 늦은 퇴근에, 지친 퇴근에 저녁 스케치에서 사연 소개된 이것도 추억으로 꼭 기억나셨으면 합니다. 몇 달 뒤면 카페 오픈 예정이라 지금 엄청 바쁜데요. 오늘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8178님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휴가 중이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3791님은 김포에서 해남, 담양, 구미 이렇게 휴가 중에 돌고 계시대요. 3723님은 가족들이랑 계곡 캠핑에 왔습니다. 캠핑에 힘써준 아빠, 맛있는 음식 준비해준 엄마, 옆에서 맛있게 고기 구워준 오빠, 어른 돼서도 이렇게 다 같이 여행 오니까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주셨어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함께 들을까요?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

0: 쓰세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7: 아드리아나 깔깐우뚜 당신 없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늘 끝곡으로 남깁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자전거 탈 때요, 일단 속도가 이렇게 탁 붙으면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달리잖아요. 또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계속 달리는 것처럼 요즘 날씨가 딱 그런 게 아닌가? 아주 가속이 제대로 붙어서요. 그늘에 가도 뜨겁고 밤이 돼도 덥고 이 낮 더위가 계속 쭉 이어지는 느낌인데 급정차하기엔 이제 지도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쵸? 아무리 말 못하는 날씨지만 오늘도 지금 서울지방 현재 기온 8시 1분 20초 현재 기온 30.2도 대구를 보니까 34.2도 야, 이 정도면 저녁 8시에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로도 모자라서 에어프라이 폭염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녹지 않고 7월 한 달 우린 잘 버텼습니다. 참으로 강하고 단단한 우리입니다.

0: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 이장희 씨의 자켓을 보니까 머리는 더벅머리에다가 코수염을 길렀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아주 깨끗해요. 깔끔하십니다. 예, 이장희 그건 너. 진짜 모든 건 다 더위 때문이에요. 오늘 손님 없는 것도 더위 때문이고요. 채소가 시든 것도 다 더위 때문이고 밥하기 싫은 것도 이거 다 더위 때문이에요. 내가 밥하기 싫은 게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웠고 7월보단 8월이 더 뜨거울 거라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어떡하죠? 8월에는 7월보다 아주 센 더위가 몰려온다는데 지치지 않을 자신, 녹아내리지 않을 자신 있으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날씨 핑계, 더위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1182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자양동에 계시네요. 지금 서울 강북 자양동에 계시는데 현재 기온이 31도, 목동보다 0.8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 체감온도는 3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낮 이 양산이 41.4도를 찍었어요. 양산에 계신 분들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에? 서울이 몇 도라고? 34도? 그럼 서울 가야지. 정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7926번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지금 휴가 오는 길이시래요. 우리 딸 희지도 볼 겸 아들 훈이랑 둘이서 기차 타고 서울로 피서 가는 길이에요. 오죽하면 피서라는 표현을 쓰시겠어요. 예, 이제 건강하게 무사히 잘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멋진 휴가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은 날씨 핑계로 한번 몰아보죠.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고 싶은 것도 날씨 탓이고 야근이나 특근을 사양하는 것도 날씨 탓이고 내가 밥하기 싫은 것도 다 이 날씨 때문이지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한번 날씨 핑계로 몰아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래서 샵 9390 문자 샵 9390으로 글을 주시거나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주시면 제가 딱 읽어봤을 때 또 저희 스태프들이 읽어봤을 때 야 이분은 정말 이건 도저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생각되는 분들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0: 초심어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박선희님 청해주신 엄정화 페스티벌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쾌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곡이었을까요? 뭐 어떤 음악을 듣든 사실은 마음먹기 달려있죠. 8324번으로 이종룡의 겨울아이 청해 주셨는데 우리 강아지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일인가 봐요. 우리 미정언니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예, 7월 31일에 태어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혜원님이 양산에 계신 분들 잘 버티세요.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요. 참 따뜻하고 다정한 우리 혜원님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3906번으로 고추가 잘 익어서 자주 따줘야 되거든요. 너무 잘 익어요. 근데 날이 더우니 자꾸 미루게 되네요. 그쵸. 안 그러면 막 매워지고 질겨지고. 근데 고추밭에 가면 목이 어떡할 거야. 또. 근데 모기가 올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그런 거라면서요. 이제 8월 되면 또 초가을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겸님은 오늘 팀원들한테 커피를 쏜 건요. 오로지 날씨 탓이에요. 제가 원래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외근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이제 시원한 커피 한 잔들 합시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낸 제가 쏘고야 말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마시자고, 먼저 먹자고, 먼저 하자는 사람이 쏘게 돼 있죠. 옥수토박이님은 러닝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우, 너무 더워서 오늘은 쉽니다. 이거 다 날씨 탓이에요. 저런. 또 희망님은 아내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생맥주를 마신 건 더위 탓이라고요. 더 덥지 않아요? 취하면은 이제 더 더울 것 같은데.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눈 내리는 겨울을 상상하면서 윤희님, 민유정님 청해주신 김세화, 이영식이 노래합니다. 겨울 이야기.

그 순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더위 탓이었어요. 그렇죠? 더워서 그랬습니다. 김범용 그 순간. 이 662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고 1415번으로 윤세원 환상. 또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정민님 코나의 노래였죠. 김세화 이영식이 함께한 겨울 이야기. 영화 겨울 여자를 떠올리면서 네, 재밌게 행복하게 감상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무알콜님이 제가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요 요 며칠 폭염 아스팔트와 혼연일체 중입니다.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신호대기 중 시내버스가 옆에 쫙 붙어서 엔진에서 막 열을 뿜어대는데 제가 찐만두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건물 청소를 하는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려 10kg이나 살이 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는 아무리 먹어도 방금 밥 먹은 건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죽도 잘 못 드신 모습인데 아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는데 10kg이 쪘어요? 아 이유가 있군요. 퇴근하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퍼서 한 그릇씩 뚝딱 해요. 이거 분명히 더위 탓입니다. 맞습니다. 더위가 나빴어요. 나쁜 더위 정말 위로드립니다. 우리 수경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인데요. 아침에 전화로 3시간으로 일단 영업을 마쳤고요. 점심 먹자마자 바로 직접 고객님들을 찾아다니죠. 사무실로 방문하고 여기저기 방문하고 4시간을 영업을 했는데 오늘 실적이 없었어요. 더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4280번으로 주말은 좀 쉬시나 모르겠네요. 이제 새로운 다음 주 8월이 되면 더 더워질 거라고 하니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님께도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순희님 신청곡입니다. 김만준 모모.

0: 가평 휴게소에서 이제 또 집으로 고고씽 중이라고요. 우리 지명주님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변진섭 노영심의 피처링했죠. 희망상 3277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아르테미스님 9671번으로도 청해 주신 오현란 오해 또 김만준 무모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 진짜 집사람의 불쾌지수는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말을 해도 토단다고 혼나고 말을 안 하면 무시하냐고 혼나고 이거 다 날씨 탓 맞죠? 그럼요. 날씨 탓 맞습니다. 9689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9509 또 3006 수연님 청해 주신 곡. 날이 이래서 그런가 진짜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시는 곡입니다.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 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 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0: 아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삽입곡이죠. 가인과 민서가 함께한 이미 오는 소리. 원곡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편곡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클래식한 분위기로 멋진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더운 와중에 고추 따서 말리느라고 너무 바빠요 하면서 3906번으로 아주 빨간 고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애쓰셨어요 진짜. 러블리님은 당진 장수산에서 저는 조깅 중이에요. 엄청 뜨겁네요. 그래서 뜨겁다? 이 시간에도 뜨거울 정도예요. 그 와중에도 조깅 중이시라고요? 그럼요. 뛸 건 뛰고 할 건 해야죠. 또 3385번으로 남편하고 같이 부산에서 합천으로 가고 있는데 홀로 농사일 하시는 친정엄마 도우려고요. 일주일 예정으로 건강 챙겨드려야죠 하셨는데 저런 일주일 예정이면은 휴가를 반납하고 어머님께 가시는 길인가 봐요. 너무 정말 멋진 예쁜 판단이시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0: 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음악을 듣고 있노라니 옛적 아픈 추억이 휙 스치고 지나갑니다. 정을진님, 순간 더위도 잊으셨죠? 민수님, 3212번으로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청해 주셨고, 3164 법성님, DJ 리오스 여름이야기, 또 높은 음자리에 나 그리고 별, 유선님, 장도양님 청해 주셨습니다. 겨울바다님이 나 그리고 별 듣다 말고 난 별보단 현금이 좋은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882번으로 이달에 식비가 30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집사람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더위와 싸우는 거 보니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켰지 말입니다. 저런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을 어찌 말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래 아내도 쉴 수 있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5882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9293번으로 전자제품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데요. 오늘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서 듣습니다. 요즘 저희는 성수기 시즌이라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가 하루에 몇백 대씩 나가는데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이것도 날씨 탓이죠. 그럼 뭐 뉴스 보니까 유럽은 선풍기 하나 먼저 집으려고 막 육탄전도 벌이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우리님께도 집에서 푹 쉬면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금과 은입니다. 0002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처녀 뱃사공.

이성님 청해 주신 유승범 질투, 또 오정님 4210번으로 강영숙 사랑 청해 주셨고요. 연화님이 디바 왜 불러, 또 금가운 처녀 뱃사공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너무 덥죠, 예랑맘님. 그래서 요즘은 대출한 도서 반납하려고 도서관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도서관에 요즘 정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시원하잖아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휴가를 아예 반납했습니다. 오, 7223번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엄청 시원하고요. 지하철은 정말 춥기까지 하죠. 사무실은 하루 종일 시원하고요. 집에 가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시어머니가 에어컨을 못 켜게 하셔요. 찬물로 샤워를 두 번이나 해도 더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출근하는 게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하셨는데,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부터 이제 8월 되면 본격적으로 휴가철 시작에다가 더 더워질 거라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무튼 예정 계획들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님 또 도윤님 청해 주신 곡인데 오키 씨의 노래 청해 주셨죠. 지난 6월 20일에 지병으로 73세 연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청해 주신 곡 듣죠. 나는 몰라요.

0: 8540 휴대전화로 또 0983번으로 청해 주신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차라리 겨울에 떠나라는데 우리 문경도련님은 내일 떠나시는군요. 내일 드디어 휴가를 가시나 봐요. 떠날 준비한다고 캠핑 장비 챙기다 보니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다가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안치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영준님, 민정님 청해 주셨는데 뭐 인생이 정말로 나에게 술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정말 열심히 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으니 너무 허탈해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정호승 씨, 안치환 노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오키 나는 몰라요.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밥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2026년 7월의 마지막 날, 더워도 우리의 저녁은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용섭님 청해 주신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8: .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처먹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 더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천천히 맛볼 틈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포장을 뜯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단물이 흐르고 어느새 손에는 빈 막대만 남아있죠.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너무 빨리 사라졌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어도 더위를 식혀준 달고 시원한 시간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달력의 마지막 칸에 도착했습니다. 이달에는 장마도 있었고 폭염도 시작됐고 변화무쌍한 날씨에 적응하느라 꽤 분주했네요. 그래도 빈 막대에 남은 달콤한 흔적처럼 7월이 건네준 좋은 순간들도 하나씩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여름의 한 달을 기분 좋게 보내줬으면 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혜경이 부른 깊은 밤을 날아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7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벌써 어떤 감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에 조금 지쳐서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장 다음 달 더위가 또 벌써부터 두렵기도 한데요. 아이스크림은 녹아 없어져도 입안에 남은 달콤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잠시라도 7월에 좋았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또 이 밤을 보내는 가장 기분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승환의 눈물로 시를 써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 혼자 심야 영화 보러 영화관에 왔어요. 입장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꿈은 출첵합니다. 영화관에 진짜 오랜만에 온 건데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꽤 사람이 많네요.

저는 영화관 팝콘을 좋아해서 혼자서도 큰 사이즈로 주문해서 먹어요. 어디는 영화관 음식 중에 최애 음식 있나요? 9285님. 소개되는 거 들으실 수 있나요? 영화 시작 아직 전일까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팝콘 좋아하죠. 팝콘, 치즈 팝콘 좋아합니다. 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보통 사이즈는 먹을 수 있어요.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늦은 밤 거실 한켠에서 들려오는 우리 집 강아지의 새근새근 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꿈을 틀어놨어요. 3951님. 이 작은 생명체가 내뿜는 온기, 평화로움이 제 방안을 아주 훈훈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이 존재와 함께 잘 들을게요. 작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화로운 이 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964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만났던 남친과 헤어지고 마음이 다 정리됐다 생각했는데 오늘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이 좋아했던 향수 냄새를 맡고 순간 걸음이 멈추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냥 슬픈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한밤의 여행자. 끝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푸른 바다와 맞닿아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땅끝 마을의 예전 이름은 갈두 마을입니다. 마을에 품은 갈두산에 칠기 많아 칡머리라 불리던 것이 칡갈, 머리 둘을 써서 갈두라는 지명이 됐다고 하네요. 해남읍을 지나 송치면으로 들어서니 초록빛 논과 낮은 지붕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갑니다. 한여름의 햇살 아래 길은 바다를 향해 계속 남쪽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작은 포구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두 마을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어요. 마을 앞 갈두항에는 두 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맴섬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지금은 이 섬 위로 한여름 흰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갈두항에는 보길도로 향하는 배들이 정박해 있고 작은 어선 한 척이 물살 위에서 흰 선을 그으며 지나가기도 하네요. 갈두항에서 땅끝 해안 처음길을 따라 걸어가 볼까요? 갈두마을과 땅끝탑을 잇는 산책길로 한쪽에는 갈두산의 짙은 숲이 다른 쪽에는 서남해의 푸른 바다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 길 끝에는 바다 위로 뻗은 땅끝 스카이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명한 바닥 아래로 오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끝까지 걸어가니 한반도 육지의 끝을 알리는 땅끝 탑이 보이네요. 더는 디딜 땅이 없는 곳.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막다른 곳에 왔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발밑의 육지는 여기서 끝나지만 눈앞의 바다가 더 먼 곳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인가 봐요. 연말 연시면 해넘이와 해맞이 축제가 있어서 북적이는 곳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축제가 없는 계절에 찾아오는 맛도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길을 천천히 걷고 갈두 마을의 조용한 표정을 오래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새 바다 위로 해가 기웁니다. 붉어진 햇빛이 수평선 위에 긴 길을 펼쳐놓고 있어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곳이라는 걸 이곳 해남 땅끝 마을에서 되새겨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끝자락의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되는 곳, 해남 땅끝마을.

0: 진짜 진짜로 참으려고 했는데 유혹을 못 이기고 부엌에 불을 켜서 라면을 끓이고 말았습니다. 1534번으로 보내셨네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코를 자극하는 냄새 맡으며 타이머를 맞추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죄책감은 내일의 나에게 밀어두고 지금 이 야식의 맛을 배가 시켜줄 노래 부탁드립니다. 뭔가 둠칫둠칫하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았나 봐요. 네, 핑클의 나우 청해 주셔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주얼리의 슈퍼스타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맛있게 잘 드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알리의 촌스럽게 굴지마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애착 선풍기와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클론의 노래 신청해요. 사랑과 영혼 4797번으로 보내셨네요. 품에 꼭 안고 계신가 봐요. 애착 선풍기. 이 계절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클론 피처링 김태영 사랑과 영혼이었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준의 메모리즈, 5045번으로 정해주신 이지훈의 외하늘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민종의 Endless Love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재겸님,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늘 너무 힘들었지만 아침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젯밤 9살 아들을 제가 데리고 잤는데요. 아침에 제 팔베개를 하고 눈을 뜨자마자 아빠 부르면서 제 손에 뽀뽀뽀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즐거움이 오늘 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러게요. 전해지는 저도 미소가 지어지는 글이네요. 아빠 뽀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뚱이맘님은 유니 씨, 저 3박 4일 일정으로 휴가 다녀왔어요. 갈 때 7시간, 올 때 9시간 걸린 장거리 여행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재밌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해봤던 스노클링 신세계더라고요. 고등생활로 큰아들은 함께하지 못해 조금 아쉽고 미안했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다녀오고 싶어요. 또 금방 이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또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싸이 이재훈의 노래예요. 낙원.

로 정해주신 케이윌의 노래였습니다. 꽃이 핀다. 3129번으로 보내셨네요. 저녁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2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자기 집에 놀러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 준다고요. 근데 그걸 또 어찌나 생색을 내면서 말하던지 나는

그것도 많이 사주고 오셔야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913번으로는 오늘도 5km 달리기 성공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도 비 오듯 쏟아지지만 목표 달성하고 꿈 들으며 숨 고르는 이 시간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금요일쯤 되면 친구들 만나 밤새 놀았는데 이렇게 건강 생각하며 운동으로 하루 마무리하다니 제 스스로가 대견해요.

0: 스텔라 장의 아이고, 그리고 홍대광의 노래 이어드렸어요. I feel you.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0: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0: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6: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2: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a recording for Blue Note Records.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메리칸 셰프의 배경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만큼이나 주인공 칼의 열정도 뜨거워요. 유명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칼. 어느 날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이려 작은 푸드트럭 하나를 빌려 새롭게 시작합니다. 남들 눈엔 초라한 시작일지 몰라도 칼은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난 요리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단다. 너도 한번 시작해보렴.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뜨거운 7월을 지나오며 요즘 지친 분들 많으시죠? 열정은커녕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해도 잘하셨다고 힘내라고 토닥여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7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열치열 내 안의 열정 한 자락도 조금 깨워보시고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 참 열정적인 곡이네요. 첫 곡은 아메리칸 셰프 중에서 페리코 에르난데스 라킨붐바였습니다. 아메리칸 셰프, 작은 푸드트럭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엄청난 영화인데요. 또 하나 공복에 보면 절대 안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 영화 보면 쿠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순간 이동해서 같이 줄 서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5초의 법칙님. 맞아요. 칼이 만드는 주 메뉴가 쿠바 샌드위치죠. 잘 익힌 돼지고기에 살라미 치즈 두 조각, 빵에 버터를 싹 발라 노릇노릇하게 구워 곁들여주면 완성. 와, 맛있겠다. 그쵸? 배고프신 분들. 영화 덕분에 한동안 쿠바 샌드위치가 유행하기도 했네요. 네, 빈속이신가요? 어떻게? 꼬르륵 꼬르륵 하고 계신가요? 뭐 좀 드셨어요? 네, 저도 빈속이었다면 쿠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콩국수를 한 그릇 시원하게 했습니다. 좋네요, 요즘같이 더운 날. 콩국수. 아네스님, 강디,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 어쩌면 좋을까요? 시원한 곳 찾아 빨리 나가려고요. 시원한 곳, 도서관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도서관도 요새 지역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쾌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4833님, 연천음악회 가는 중에 제인 폭포에 왔어요. 폭포 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옆에 절벽이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네, 저 예전에 전참시의 고준희 씨랑 나왔었는데 고준희 씨 그 부분이 많이 편집됐었는데 고준희 씨는 정말 놀래거나 좋으면 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아,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도 사실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속으로. 친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저 내숭일 거라고. 아니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깡패. 무장해제. 근데 저 그 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모든 소리는 속으로만. 네, 속으로, 앞구르기, 뒷구르기, 상상으로. 고릴라라라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라 레인보우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악만 들어도 귀여웠던 아이와 쿠바 샌드위치가 떠올라요 하셨는데 아이 배고파라 하셨네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고 싶으시겠죠? 한번 보셔도.

0: 또참 좋겠네요. 치오카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본 분이시죠? 강짱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시간 빨라요 하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휴가철 맞아 휴가 떠난 분들도 계실까요? 가게들은 손님이 참 없다던데.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9390 #9390 어떤 문자든 다 환영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신나는 두 곡 들었습니다. 김승태님, 이렇게 틀어주시면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만 같잖아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빠바바밤 이렇게? 해리슨 포드가 평생 어딜 가든 쫓아온다는 바로 그 곡,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맞지. 작곡가 존 윌리엄스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또 해리슨 포드는 모두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앞서 들은 곡은 백투더퓨처 동명의 테마곡이었습니다. 네. 1017님, 7월의 끝자락 월급날이네요. 와, 시원한 소식이다. 잠깐의 뿌듯한 마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끌로 장만한 아파트 대출금이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흑흑. 네,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오늘 이 행복을 즐기시죠. 여기 아카시아 님도 꿈을 이루셨대요. 계곡에서 발 담그고 나무 숲 보면서 음악 감상하고 계시대요. 작은 소박한 꿈을 이뤄서 저 행복합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강대님과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정말요. 반가운 사람들도 있어요. 휴가 나온 군인분들 소식도 있네요. 앤디님, 쌍둥이들 같이 군대 나왔는데 힘든 내색 없어서 안심도 되고 짠하기도 하네요. 이 더운 날 나라 지키는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하셨습니다. 진짜요. 군대는 더 덥고 더 추울 것만 같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 어머니는 걱정 많으시겠어요. 둘을 같이 보내서. 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처럼 한 번에 같이 딱 기도하시고 갔다가 딱 이렇게 빨리 갔다 빨리 와라 하는 뜻에서 같이 보내신 걸까요? 네. 네. 요새는 또 보낸다고 가는 건 아니겠죠? 본인들이 딱 저 다녀올게요 하는 거겠죠? 6268님, 저번 주에 남자친구가 공군 휴가 나와서 함께 청주에서 놀았어요. 둘 다 땀범벅이었는데 복숭아 한 접시를 깎아주시는 카페를 발견해서 복숭아 엄청 먹고 복숭아 청도 사왔네요. 벌써 다 먹어가요. 먹을 때마다 남자친구랑 보냈던 추억이 생각나요. 강디도 시원한 과일 많이 드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요새 딱복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말 볼터치색이 왜 복숭아 색인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수줍은 여자 볼, 그 하얀 피부가 빨갛게 된 것 같은 그렇게 예쁜 색깔이더라고요. 아기 궁둥이 같기도 하고. 네, 맛도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요. 네, 복숭아 강추 드립니다. 냉장고에 넣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서사시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하나 들을까 합니다. 523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강디, 휴가철이라 손님이 진짜 없어요. 가게에 꼭 강디랑 저랑 둘이 있는 느낌적인 느낌? 영화 쿨러닝이 문득 생각나는데 OST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려요 하셔서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띄우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니크 중에서 샤니스 I love your smile 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강디는 콩국수에 아무것도 안 넣을 듯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뭘 넣나? 뭘 넣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들깨가루? 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넣네요. 이지아님, 강디는 콩국수 설탕파? 소금파? 복숭아는 물복? 딱복? 탕수육은 찍먹? 부먹? 대답해 주세요. 아, 저는 안 넣어 먹어요. 생각을 거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생각이 나요. 냉면도 다 먹고 나면 어? 이 통 뭐지? 그러면 겨자랑 식초가 보이고요. 콩국수도 다 먹고 나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4207님이 혹시 들기름 좋아하시나요? 들기름 하이라도 괜찮으시면 콩국수 드실 때 아무튼 들기름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아, 들기름을요? 건강에도 좋고 색다른 맛이랍니다. 오늘 음악은 왠지 휴가라도 가고픈 음악들이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기름 한번 집에서 먹을 때 해먹어봐야겠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다. 네. 복숭아도 종류별로 이렇게 다른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있군요. 황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그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통조림, 황도 통조림. 그 저보다 위에 나이대나 제 나이대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병원 갈 때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가지고 많이 문병 갔는데, 그쵸? 오늘 선곡 덕분에 시원한 느낌 들어요. 체험 있어서 참 좋은 이 시간입니다. 7761님. 김선주님. 벼르고 벼르다가 어금니를 뽑고 왔어요. 입 뽑는 것보다 진료의자에 앉아있는 게 긴장감 100배. 알턴니를 뽑았으니 이제 시원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비어 있겠네요. 그 이 자리 너무 시원하시겠네요. 와, 네, 너무 시원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아서 한쪽 볼이 부어 있어요. 맞습니다. 치과 치료 받을 땐 좀 괴롭지만, 네, 여러분 이도 깨끗이 하시고, 진짜요, 이빨 깨끗이 닦으시고 그래야 돈도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도 여름엔 깨끗이 씻으세요. 뭐 감기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못 막아드리겠지만 장염 같은 게 요새 많이 걸리잖아요. 장염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똥 내 것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 바이러스로 내 것으로 내 것의 바이러스로 걸리는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의 바이러스로 걸리는 것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손을 꼭 씻고 나와야 된다. 그 손으로 뭐 집어먹고 하면은 위험하다. 또 진짜 그렇대요. 100%는 아니지만 내 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때 손만 꼭꼭 씻어도 장염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인데요. 5373님. 강디, 저는 혼자 일해요. 신랑이 이직으로 주말 부부 시작한 지 6개월 차 초보예요. 네, 문득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응축되고 있었는데요. 네, 동료는 휴가 가고 혼자 조용히 음악 듣고 있으니 그 바람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드네요. 네, 그동안은 정신없이 지내셨었대요. 아이 챙기고 이러다가. 다음 주는 더 덥다는데 이열치열로 뜨거운 남미의 쿠바가 생각나는 부에노비스타 소셜클럽 OST 중에서 선곡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중에서 찬찬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국적이고 참 시원한 느낌이네요. 그쵸? 여행 온 것처럼. 오션스 11 중에서 페리코모 파파 러브스 맘보 들으셨습니다. 주호님, 인생의 26년 7월의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최소한 강인님 목소리 들어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매일이 참 소중한 하루인데 왜 몇 년째 전 이러고 있는지 운 좀 따라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와, 0478님, 땅끝마을 해남여행 가셨다.

또 후기 나눠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강희님 방송 있어서 더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5909님 신청곡 강희님 시오브 하트브레이크를 남편과 어머니, 울엄마, 언니, 동생, 오빠 두 명 모두 병원에서 들을래요. 꼭 힐링시켜주세요 하셨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처녀들의 저녁시사 중에서 포코, 시오브 하트브레이크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 8월에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멘델스존이 20대 중후반이던 1834년부터 1837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이 있습니다.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노래 작품번호 34인데요. 첫 곡 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봄의 노래, 술라이카, 일요일의 노래, 여행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곡이 빠졌죠. 그 노래는 다름 아닌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입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는 독일 낭만주의신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의 곡을 붙인 가곡이죠.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에 수록된 동명의 시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고 전 세계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불리고 있죠. 하이네의 시가 그려낸 환상적인 풍경 위로 멘델손 더없이 우아하고 유려한 선율을 얹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낭만주의 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오늘은 이 아름다운 노래로 열어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리길 데스게상에스 메조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이네이시의 멘델손의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낭만주의 예술 가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죠. 슈베르트나 슈만의 가곡이 때때로 어둡고 격정적인 감정을 그려낸다면 멘델손의 이 곡은 시종일관 우아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죠. 상상 속 낙원으로 향하는 꿈결 같은 그런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오프스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란퀼로 모차르트 트리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로베트 슈만이 이 시대의 베토벤 트리오라고 극찬했던 작품입니다. 1악장은 또 격정적인 그런 무드인데요.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란퀼로는 마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한 편처럼 조용히 흘러가죠. 피아노가 먼저 노래하듯이 주제를 제시하면 바이올린과 첼로가 그 위에 다정하게 화답합니다. 멘델스존 특유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악장입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 역시 우리 야당님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곡이에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문호 64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토 준비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서주 없이 곧바로 바이올린 독주가 애절한 주제를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구성의 협주곡이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절친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디난트 다비트와 끊임없이 상의를 했죠. 그 결과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전형이 된 아주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곡을 정경화의 바이올린 그리고 샤를 듀트와 가주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맨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64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슈나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샤를 뒤뚜아가 주연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맨델슨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곡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됐고요. 이 극음악 모음곡 중에서도 오늘날 전세계 결혼식장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곡이 바로 이 행진곡이죠. 트럼펫이 힘차게 알리는 방파로 시작해서 축제와도 같은 화려함으로 이어지는 곡인데요. 맨델슨이 지녔던 밝고 건강한 아주 전형적인 이 낭만주의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맨델슨의 그 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앙드레 프레비니지안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다섯 번째 날 어제에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맨델슨의 결혼 행진곡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혼식 음악으로 꼽히는 곡이 하나 더 있죠. 백조의 기사 로엔 그린과 엘사 공주의 혼례를 축하하면서 울려 퍼지는 합창. 아, 소박하고 경건한 선율 속에 신성한 축복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 곡. 그러나 정작 오페라 속에서 이 결혼은 비극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이 또 바그너 특유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데요. 자, 바그너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 그린 가운데 혼례의 합창.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이 합창,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바그너의 음악 하나 더 들을게요. 바그너의 악극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퀴레 중에서 발퀴레의 기행 준비했는데요. 이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의 산막을 여는 곡이고요. 오딘의 딸들인 여덟 발퀴레들이 하늘을 가르며 전사자들의 영혼을 거두러 오는 장면을 그립니다. 관악기가 내지르는 강렬한 도약 음영과 현악기의 트레몰로가 만들어내는 폭풍 같은 사운드는 바그너 관현악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의 라이트모티브 기법이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자, 이 곡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그너 약극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퀴르 가운데 발퀴르의 기행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 역시 바그너의 곡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 서곡 준비했는데요. 이 경건한 순례자들의 합창 선율로 조용히 시작한 이 서곡은 이내 관능적인 비너스베르크의 선율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는 신성한 사랑과 관능적 사랑, 구원과 타락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사 타노이저의 내면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이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선율이 마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장엄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은 바그너 서곡 문학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로 꼽히죠. 자, 이 곡을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1부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집시의 신 아돌프 헤이즈크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가곡인데요. 드볼작이 남긴 성악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작품이죠. 세월이 흘러 자신도 늙어버린 어머니가 자식에게 옛 노래를 가르쳐주던 시절을 회상하는 애틋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지만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선율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다섯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드벌작의 유머레스크 작문호 101 가운데 7번 보내드렸습니다. 패트릭 칼로의 플루트 그리고 에마뉘엘 크리빈이 지휘하는 남서독일 캄마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이 곡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작곡된 곡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또 다양한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되어서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죠. 통통 튀는 듯한 리듬의 주제 정말 유머레스크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 사이 잠시 스쳐가는 또 애수어린 중간부의 데뷔 선율도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플루트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역시 드볼작을 대표하는 선율인데요.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물에

요정 루살카가 인간 왕자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달라고 달에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 아리아는 드보르자크 오페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으로 손꼽히죠. 하프의 잔잔한 반주로 흐르는 이 서정적인 선율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요정, 그 요정의 간절함과 슬픔을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자, 이 곡을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 그리고 지안 안드레아노스에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닌 드보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립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드보작의 교향곡 9번 이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준비했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셀테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드보작은 미국 국립음악원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 거기서 탄생한 음악들이 참 새롭습니다. 드보작이 워낙에 체코 본인의 어떤 그런 민족성을 음악에 아주 향토적으로 담아냈던 작곡가였는데, 이 새로 만난 환경 아메리카에서 음악이 정말 다양해졌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율과 흑인 연가의 정서를 또 유럽 교향곡의 형식 안에 녹여낸 최고의 걸작입니다. 금관악기가 힘차게 내지르는 4악장의 첫 주제는 이 교향곡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죠. 또 앞선 악장들의 주제들이 회상되듯이 다시 등장하면서 웅장한 대단원을 완성합니다. 자,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셀테바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보내드립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트포커를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체르테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다섯 번째 날 2부도 계속해서 낭만주의 시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낭만주의 시대에 누구도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나와야 되는데 많이 기다리고 계신 작곡가들 또 음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낭만주의 시대가 정말 방대하고 정말 많은 음악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여서 참 추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엔 러시아의 낭만 차이콥스키입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뭐 곡은 워낙에 많지만 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선율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골라봤습니다. 사실 차이콥스키 하면 쉽게 가곡을 떠올리진 않지만 이 곡은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괴테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차이콥스키가 남긴 로망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죠. 자, 이 곡을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올렉 보시나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 그리고 올렉 보시나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뭐 차이콥스키는 역시 발레 음악으로 우리에게 가장 손 꼽히죠.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전경 준비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작품 아닐까요? 차이콥스키의 선율 중에서 이 오보에가 애절하게 노래하는 이 백조 오데트의 테마로 시작되는데요. 발레 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죠. 하프의 신비로운 아르페지오, 또 그 위에 흐르는 선율은 이 저주에 걸려서 밤마다 백조로 변하는 공주의 슬픔, 또 그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죠. 사실 차이콥스키는 스스로 발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너무 곡을 잘 쓰니 어떡해요. 계속 의뢰가 들어오는 걸.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유산처럼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전경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가운데 1번 D장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 준비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악장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곡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선율을 가져와서 완성한 이 안단테 칸타빌레는 현악 사중주라는 이 절제된 편성 안에서도 러시아적 서정성을 아주 진하게 담아냅니다. 자, 이 곡을 스메타나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D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스메타나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이 비창 교향곡은 차이콥스키의 음악 전반에 스며있는 슬픔, 차이콥스키의 인생 자체를 한 음악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스스로도 내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말했을 정도죠. 특히 초연을 직접 지휘하고 그 이후 불과 9일 만에 차이콥스키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음악적 유언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음악이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잘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삶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깊은 인간적인 감정 슬픔이 담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논 트로포 발레르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키로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

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를 조금 더 만나보고요. 또 인상주의 시대 음악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이것뿐이라 느낄 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8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남은 여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의 첫날 오늘 첫 곡으로 256장 찬송 함께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현주의 음성으로 옛부터 도움되시고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은 자녀이기를 기도합니다.

224장 찬송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대속하신 구주께서 서울 바합 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글로리아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김요한의 음성이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앙빵님, 새벽에 잠 깨어 인사합니다. 샬롬. 20년 전쯤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친구의 엉뚱한 말에 충격을 받아 이제 곧 다시 예배당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가 된 바울이란 책을 친구 방 책꽂이에서 발견하고 단박에 읽었었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 후 살아온 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너 바울 같은 사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거군요.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네요? 앙빵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그 길, 이렇게 방송에서 각오를 다지셨으니 기대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빈센트님, 새벽에 늘 잠이 안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노석봉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청해 주셨어요.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이윤화의 이 땅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목마른 자들아 정은숙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CBS 합창단의 곡 구주께서 부르되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진의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효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헵시바 찬양팀의 곡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듯이 흥미진진하게만 바라보던 이 이야기에는 당시 약자인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외모와 사랑, 출산 능력과 남편의 관심 등 모든 것에 있어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당시 자녀를 낳는 능력은 여성이 자신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보려 하고 심지어 레아에게 화판채를 구걸하듯 요청하는 라헬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여성들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성 리더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 발언권은 제한돼 있으며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해 여성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약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천천히 고민하고 돌아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약한 자를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쳐 차이를 풍성함으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주님처럼 약하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 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인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폴라리스님께서 여름 성경학교가 그제 시작이 됐군요. 연합으로 하는 성경학교라 처음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연합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군요. 그것도 참 좋네요. 타이거 롱님, 오랜만에 이 방송 청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으로 아침을 열어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축복이 할배님께서는 집사람 갑상선 암 수술한 지 5년 되어 최종 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아내분께서 5년 길었던 시간 잘 걸어오셨네요. 그 회복의 길 축하드립니다. 고민이님께서는 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096번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새벽 운동길입니다. 매미들 합창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네요. 삭막한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침 운동 나오길 잘했어 라며 활기차게 걷고 있습니다. 연꽃님께서는 폭염 속 다 잘들 이겨내실 하루,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운 여름 보내시길 화이팅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8월 됐으니까 가을이 곧 올 것 같죠? 0702번께서 이 8월 모두 더 무조건 건강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가을 하늘 같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색깔이 정말 파란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예쁩니다. 가을 같네요. 이제 더워도 곧 지나갑니다. 가을은 꼭 오고야마니까요.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임팩트님 처음 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보내주셨고요. 4679번께서는 남편이 일을 접으려 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줄여서 다시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 힘을 모아 다시 잘할 수 있기를 건강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도 동행하십니다. 꽃마리님께서는 샘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을 청해 주셨어요. 국악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리고요. 샬롬 규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야.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를 만나 사랑했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는 다 잊어버리자. 대신에 오로지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해. 이제까지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김연수의 첫여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먼저 보내드렸어요. 이유한의 찬양이었고요. 국립합창단이 부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찬양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이고요. 어쿠스틱 머신의 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어집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브라운 워십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논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꼽은 게 있는데요. 바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였다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만남들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서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간다는 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강 자전거 타면서 항상 청취하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일찍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듣자니 새롭습니다. 톰 존님.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앞에 흐른 곡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익숙한 찬송이 흐르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0775 뒷자리 쓰시는 분은 종교는 다르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차에서 듣습니다. 동백꽃님, 충주의 정수기가 이 방송을 듣고 있기를. 정수가 듣고 있지. 언제나 샬롬이다. 이 언제나 샬롬이다 라는 한 줄이 참 좋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란 뜻이잖아요.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전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휴대전화 뒷자리 8449. 잿빛 하늘의 광주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도심 속의 풍경인데요. 사람이 심은 벼 한 포기가 더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의 결실을 맺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이 아닐런지요. 아침 운동 중 이리 멋진 풍광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God be with you,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들꽃사랑님은 남편분 생일이라서 아침에 급하게 축하 편지 쓰느라 바쁘시대요. 간단히 쓰려던 게 두 장이나.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묶어주시고 제게 강력한 지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손편지 보기 참 어려운 시대라서 손편지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시간 내서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잘 알기에 받으면 감동이 더 크죠. 우리 남편분 진짜 감동하셨을 거예요. 매일 함께하는 사이인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셔서 두 장이나 쓰셨습니까? 아마 평소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또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하기 어려운 그런 쑥스러운 말들을 편지 속에 담아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는 건 바로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이 버려진 꿈이었지요. 장석주가 쓴 마흔의 서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루고 행한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욕심, 나의 오름, 시기, 복수심, 집착, 허영, 이기심 등은 또 다른 열매입니다.

버려야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봄에 지는 꽃은 여름을 위한 내려놓음이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납니다. 석공이 작품을 위해 돌을 쪼아내듯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버릴수록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룬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서울 강남 비정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버린 것도 열매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뒷자리 8324 쓰시는 분은 반갑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30년 이상 농촌 작은 교회에서 마을 목회 중인 감리교 목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레인보우를 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요. 이장도 11년째, 농사도 30년 이상, 제설, 거름 배달, 농작업 대행, 최근에는 펜션도 열고 늘 감사해서 참여합니다. 아유, 목사님보다 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너무 바쁘신데요.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우리 8324 뒷자리 쓰시는 목사님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늘이님은 새벽을 깨서 잠 못 들다 시작부터 끝까지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살짝 걱정되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채우고 시작하니까 기운이 날 거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간밤에 잠을 못 이루셨을까요? 이 곡이 에너지원이 되어 드리기를 네이비 펠프스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비지스의 멤버 로빈 깁이 솔로 가수로서 남긴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Saved by the Bell. 준희님의 이 신청곡으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칠게요. 이 구원의 종이란 원래 권투 경기에서 권투 선수가 거의 KO 되기 직전 이제 그만 경기를 종료시키라고 울려서 그 선수의 목숨을 구해주는 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세환 씨가 구원의 종소리라는 번안곡으로 불렀죠. 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영혼 깊이 스며와 닿는 구원의 저 종소리.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종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칠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배가 멈춰 있을 때 닻의 소중함을 느낀대요. 잠시 머물러야 할 때 배를 제자리에 있게 하고 다시 항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음의 닻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느긋한 순간들이 다시 힘낼 수 있는 에너지가 돼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닻을 내려보세요. 바쁘게 달려온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찍고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가볍지만 든든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8월 1일 토요일 첫 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였어요. 세일링 보내드렸습니다. 슈가 정님 출근해야 되는데 등이 침대에서 안 떨어지네요. 노래 두 곡만 듣고 일어날 거예요. 하셨는데 여유 있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광고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일어나세요. 이따 불러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슈가정님, 노래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 댄 포겔버그의 롱거. 이 곡은 1022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슈가정님, 왜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토요일에도 출근하시는군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싱그러운 아침이라고 하셨어요. 5577님 신청곡 토토의 아프리카, 그리고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그 전에 로비 윌리엄스였어요. 미스터 보젠글스. 라디오 들으면서 등산하신다는 무지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포천의 애숙님, 주디 방송 기다렸다가 딱 틀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땀이 어찌나 나던지 거기다 하루살이 때문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휴. 하루살이가 요즘 많은가요? 근데 하루살이가 진짜 하루나 이틀밖에 안 산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짝짓기에 산란까지 다 맞춰야 돼서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그것도 단체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와, 산책할 때 좀 고생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즘에 모기는 없지 않나요? 더위 좀 가시면 활동 시작하나? 모기가 없어서 뭐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모기는 또 왜 없는 거야? 이러면서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듣고 계세요. 4203님, 뜨거운 햇살만큼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이럴 때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먼저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가 유난히 필요한 하루라고 4203님 신청해 주셨고요. 배로님 신청곡 박기영의 시작까지 보내드립니다.

기획은 곡들이 나오니까 주말 아침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은혜샘님, 마야의 나를 외치다 4203님 신청곡이었고요. 배로님 신청하신 박기영의 시작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0076님, 평소라면 지하철 안에서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창 제철인 고구마 순 까면서 듣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 김치 담가 먹으려고요. 아, 고구마 순 김치 맛있는데. 저는 배추김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고구마 순 김치예요. 이 식감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독오독.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5780님께서 제이슨 데룰로의 키스 더 스카이 청해 주셨는데요. 새야새야 있어서 주디스들이 새타령이라고 부르는 곡 준비했고요. 0849님 신청곡 브루노 말스의 트레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2755님 신청하신 소향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그대와의 아침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월 1일 토요일 2부 첫 곡은 웸이었어요. Last Christmas. 제우스님께서 날씨는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 주디스의 마음은 북극처럼 시원했으면 합니다. 마음만은 오늘도 아이스크림같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캐롤을 신청해 주셨네요. 7976님은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그대와 아침 듣는다고 하셨는데, 와, 망상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듣는 캐롤도 되게 특별하고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930님 7시에 출근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땀 범벅인데 음악은 좋습니다. 음악이라도 좀 시원하게 톤스 앤 아이의 댄스 먼키 들으셨고요. 이어서 피츠 앤 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전해드렸습니다. 긍정의 힘님, 아이들 방학이라 시댁 정읍을 거쳐 구례까지 휴가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서둘러 출발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휴가 보내고 올게요. 휴가 중에도 레인보우와 함께합니다. 자작나무님도 주디 방송 들으면서 기차 타고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라 사연이 좀 없으면 어쩔까 걱정을 했었는데 휴가철에도 이렇게 CBS 레인보우 데려가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진짜 괜한 걱정이었다 싶어요. 다들 잘 다녀오세요. 6901님 신청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스윙스 하모니의 I'm in love with a monster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 OST였어요. 영화 애니메이션 OST여서 약간 독특하게 재밌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그 전에 더피의 멀시는 539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9240님께서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아침 시작한 지도 5년이 되어갑니다. 어제 처음으로 동료도 그대 아침에 문자 보내는 주디스인 걸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주디스여서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하고 나서 그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지인들에게서 꽤 많이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삼 느꼈죠. 와, 주디스 정말 많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시는구나. 많은 주디스 덕분에 저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6934님, 큰아들이 독립을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하는 날이에요. 가호의 시작으로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독립시키시느라고 며칠 전부터 아마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청년들이 이제 독립하면 제일 문제가 밥이잖아요. 식사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응원하면서 가호의 시작 준비했고요. 아싸구리님,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장님을 위해서 노래 신청하신다고요. 임영웅의 무지개 보내드립니다.

이명웅 무지개 아싸구리님의 사장님을 위한 노래였고요. 그 전에 6934님 신청하신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옆지기가 외출한다고 해서 아침에 뭐 좀 챙겨 먹여 보내려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그대와 연애 아침 듣고 있습니다. 뭐 만드시나요? 집안이 좋은 음식 냄새로 가득하겠네요. 나탈리아님은 아들이 새벽 알바 가는데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아침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일찍 시작하셨네요, 오늘 하루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시신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0: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크루즈 달고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본조비의 Always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완성한 이 작품은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열린 초연 당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냉담했고 평론가들은 의미도 없고 모호하며 개성도 없고 선율미는 완전히 결여된 작품이라면서 혹평했죠. 공연은 단 두 차례만 올랐고 예정됐던 세 번째 공연은 취소되면서 베를리오즈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심한 베를리오즈는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술가로서의 내 경력에서 이처럼 깊은 상처를 준 일은 없었다라고요. 그 작품은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입니다.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 일부를 읽고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죠. 이 놀라운 책은 처음 읽는 순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식사할 때도 극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읽었다. 이후 파우스트의 여덟 장면이라는 모음곡을 작곡한 뒤 더욱 규모가 큰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콘서트 오페라, 극적 전설이라고도 불렀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이죠. 그 가운데